주는 걸 너를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운 좋은 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매시던 더 결국엔 잠시니까